0: 나가.
1: 아. 어, 뭐, 뭐 이렇게 내 힘듦 나고 봤다. 내니 합 가비다 버리시오 까요.
2: 나카통 나서 대한 아쿵 기도연 도연 오 기바토토이.
1: 아, 뭐봐.
2: 에, 지미, 꼬안바. 아, 아쿵 토토이 봐. Duna lagi kuy na bantayan na gamay nga bugon.
1: Unsa?
2: O,
1: unya? Sakit?
2: Oh, di man hinuun. Pero murag julin ang gidakon kon akong hinulon.